0: 살려 나눈!
1: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
0: 마르체!
1: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! 이스키에다